0: 이제 갑니다. 네네, 오바나.
1: You are listening to the Alternate Radio Station.

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서야 니 쿠라 키워다 내몸 예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에이 오냐미에이 니가 부어

아버붐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루수월와 하비 아버붐 빔빔 아싸리 랍디 터널핀 서너핀 아버수와주원이나 마원상과주 마와배수 마와트럼펫수 Chai, praise the Lord. Come on, we sing, Baba. Mumram yeng yeng, radia yeng.